0: 국장에서 무비노 준비했던 군을 감미시켰다. 믹상과 준숙 살리면서.
1: 그건 준숙가.
0: 하이. 그리와 대비단 가노 미스센데스.
2: 막히라. 무비노 사진시로. 스메도 그러자.
0: 긴급 엠보네스. 군산 지시와 외하이는 유격대에 수리했지만 노다시대 간도 메레데스 앵구스를 담이니 히카이세도 고도.
2: 신하진 스메드에 그러시네요. この国すな大丈夫。
0: はいはい。
3: 于大队长，我们终于胜利了。
4: 这只是第一个胜仗，以后我们还会有第二次、第三次、第四次胜利，
5: 直到把小鬼子全部赶出中国去。
6: 把小鬼子赶出中国。
7: 牧平抗日起义胜利了，可秋却永远地躺在了这片土地上。梅和花边社的姐妹们都很怀念她，她那花一样的年华